상황을 보니까 별이는 이렇게 사실 아니에요? 기둥기 나가 늦반 마릉마릉 기대하네요. 너무 니마샤 늦반 시부도 여러 개도 우려가서 성부들어 가기